0: 그거는 뭐 하실 수 없지, 그럼 드릴지. 그러면 뭐, 초록수로 뭐 하실 수 있지.
1: 펀드 입을 때였지.
0: 그러면 형이랑 어떻게 살았지? 네, 투표했지.
2: 그럴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